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랑 하기 싫은 일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하세요? 누군가는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하기 싫은 걸 최대한 뒤로 미루기도 하고요. 또 매도 먼저 맞는다, 하기 싫은 거 먼저 해야 직성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꼭 해야 할 때 순서는 다를지언정 어떻게든 다 끝내기는 할 거예요. 중요한 건 하루 일과를 모두 마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가, 행복한가, 이거겠죠?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이 좋은 기분과 에너지로 가득하길 바라보는 아침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9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헨릭 셰링의 바이올린, 미칼라 패트리와 엘리자베스 셀린의 리코더,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일 두 가지 중에서 뭐 먼저 하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먼저 해요. 그리고 좀 미루고 미뤘다가 그냥 마감 다 돼가지고 하기 싫은 거 하는 편이라, 이거 좀 바꾸고 싶은데 좀 쿨하게 사람이 하기 싫은 거 먼저 딱 해놓고 나머지 시간을 좀 행복하게 보내면 좀 좋아요. 그렇게 끝까지 미룬답니다. 참 이게 참 저도 고민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래서 늘 도전하죠. 아, 오늘은 하기 싫은 거 좀 먼저 해보자. 그게 참 어렵네요. 하기 싫은 거 먼저 하시는 분들 비법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하나 사마나 쓰는 분이에요. 베토벤 열광이 훅 땡기는데 신청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열광이 뭘까요? 근데 열정과 월광 그 사이입니까? 아, 고민하다가 드뷔시 월광 들려드린 날 신청하셔서 아, 월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니면 또 연락 주세요. 오하나 사마나 쓰는 분. 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C 샵 단조 작품 27의 2 월광 중에서 사막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입니다.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2 월광 중에서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였어요. 자, 1811 쓰는 분입니다. 오늘 휴가여서 여유롭게 라디오 듣습니다. 항상 주말에만 리얼 라이브로 들었는데 평일에 들으니 주말과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제 자신이 풍성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사의 세레나데 피아노 트리오 연주로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주말에만 리얼 라이브로 들었다. 저희 토요일, 일요일, 주말 방송은 녹음 방송인 거는 알고 계시죠? 생방송인 줄 알고 들으시는 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주말에만 들으신다는 얘기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1 쓰는 분 덕분에 갑자기 또 주말 녹음 방송인 걸 고백하게 되네요. 자, 청하신 곡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라 세레나타 안드레아스 트리오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가에타노 브라가의 라 세레나타, 천사의 세레나데, 안드레아스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얀 크리티텔 반할의 교향곡 2단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슈바이츠의 연주입니다.

얀 크리티텔 반 할의 교향곡 2단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슈바이츠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생방송입니다.

2015년 1월 27일 피아니스트 파울 굴다가 내한 독주회를 하루 앞두고 KBS 클래식 FM에 출연했습니다. 괴짜 혹은 천재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프리드리 굴다의 맏아들인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능과 유머 감각으로 유쾌하게 인터뷰와 라이브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진행자가 아버지로서 프리드리 굴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아버지와의 특별한 추억이 있는지를 묻자 파울 굴다는 오늘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기일이라면서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죠. 사전에 협의된 라이브 연주는 이미 다 마친 상태였어요. 잠시 후 그의 손끝에서는 다정하고 섬세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약 3분가량 이어진 이 곡의 제목은 Feel Paul, 파울을 위하여라는 이 곡이었죠. 아버지 프리드리 굴다가 아들을 생각하며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떠오르는 선율을 연주한 아들의 모습. 예고도 편집도 NG도 없는 생방송의 묘미였습니다. 아무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해도 생방송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연주도 마찬가지죠. 연주 실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생방송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은 종종 펼쳐집니다. 2021년 11월 4일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은 시애틀 심포니와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3악장을 격렬하게 연주하던 도중 가장 높은 음역을 담당하는 이 현이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요. 더구나 이날 연주 실황은 시애틀 심포니 자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줄이 끊어진 걸 확인한 레이 첸이 악장과 바이올린을 서로 바꾸는 모습, 그 바이올린이 뒷줄에 앉은 단원에게 전달되는 모습, 잠시 연주를 쉬는 사이 레이 첸이 주머니에서 여분의 줄을 꺼내 건네주고 그 줄을 넘겨받은 단원이 줄을 교체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화면에 잡혔습니다. 줄이 끊어진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무사히 연주를 마치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프로정신이 빛나는 무대였다며 호평을 쏟아냈고요. 이후 클래식 라디오 방송에서는 연주 도중 줄이 끊어졌을 때 올바른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레이 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생방송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즉흥적으로 연주한 바로 그 곡을 듣겠습니다. 2015년 1월 27일 장일범의 가정음악에 출연한 파울 굴다의 연주로 프리드리 굴다, 아버지 굴다가 아들을 위해 지은 필 파울, 파울을 위하여 함께 하시죠.

0: Yeah. You never know. Actually, I was not prepared that when you said in the morning that I should play this piece when I came here.
1: 원래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었는데 당신 질문을 들으니까 이 곡을 연주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런 프리드리 굴다의 아들 파울 굴다의 연주 들으셨습니다. 2015년 1월 27일 장일범의 가정음악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게 정말 이 방송국 녀석들이 쾌재를 부르는 순간이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마침 오늘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이네요. 그러면서 피아노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작곡해 주신 그 곡을 연주하는 파울 굴다의 아주 감동적인 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공연 도중에 그 이현, 아주 높은 음이죠. 이현 그 줄이 끊어져서 아주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 레이첸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마침 그 곡이에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이 곡, 특히 3악장 연주할 때 끊어졌다고 하죠.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레이첸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스웨덴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이 집에는 스웨덴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치시모를 들으셨습니다. 아니 공연 도중에 줄 끊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연주자는 악장과 바이올린을 맞교환합니다. 그러면 악장은 그 옆에 바이올린 그렇게 연쇄적으로 바꾸고 그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는 비상용 줄을 갈아 끼워서 다시 자기 바이올린을 되찾게 되는 그 과정이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던 그 순간을 또 오늘 음악 그리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참 레이첸은 나중에 악몽 꿀 것 같아요. 막 연주하고 있는데 줄 툭 끊어지는데 주머니에 비상 줄이 없다. 뭐 이런. 저도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준비했는데 원고가 없다. 뭐 음악 파일이 날라갔다. 뭐 이런 꿈을 꾸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자, 이번엔 헥토르 베를리오스의 로마의 사역제 서곡입니다. 클라우디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베를리우스의 로마의 사육제 서곡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루돌프 부빈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 공연이 9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과 아트센터 인천에서 열립니다. 우리 가정음악 애청자분들은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에 초대합니다. 17일 목요일 음악회에서는 루돌프 부빈더의 지휘와 피아노,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의 연주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7번, 23번, 21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후빈더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고전주의적 아름다움,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1: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비발디의 비, Vivaldi's Rain, 비발디 사계 겨울 2악장에 가사를 붙인 곡, 클로이 에그뉴의 목소리였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이 클로이 에그뉴의 아버지 데이비드 에그뉴의 오보의 연주였습니다. 영화 미션 가운데 흐르는 에니오 모리코네 곡, 가브리엘의 오보에였는데요. 에니오 모리코네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와의 연주였습니다. 데이비드 에그뉴의 딸이 클로이 에그뉴이군요. 아버지는 오보에로, 딸은 목소리로 아름답게 노래하는 음악 가족입니다. 아,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는 4476 쓰는 분께서 왜 휴문날 대청소하시면서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자, 샵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두 곡 모두 신청곡인데요. 1527 쓰는 분께서 가을이면 생각나는 브람스 교향곡 3번 3악장이라고 하셔서 준비했고요. 또 9902 쓰는 분 친구가 야, 너 듣는 그 방송 뭐야? 그랬다가 KBS 클래식 FM 소개해주고 야 그거 괜찮더라 해서 이제 같이 들으신다고 하시면서 정하셨던 그 곡입니다. 그리그 페르긴트 중에서 솔베이그의 노래 이렇게 두 곡 들으실 텐데요. 브람스 교향곡 3번 3악장 알레그레토는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솔베이그의 노래는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 엠마뉴엘 비오미 지휘하는 프라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페르긴트 중에서 솔베이그의 노래,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의 음성, 에마뉴엘 위오미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브람스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90 중에서 3악장 알레그레토,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젊은이를 위한 피아노 소나타 1번 작품 118의 1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주제와 변주, 3악장 인형의 자장가 빠르지 않게, 4악장 론도 명랑하게입니다. 피아니스트 이진상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로베르트 슈만의 젊은 애를 위한 피아노 소나타 1번 작품 118-1 만나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주제와 변주, 3악장 인형의 자장가, 4악장 론도 명랑하게, 이진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슈만의 젊은 애를 위한 피아노 소나타는 사실 세 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인데요. 그저 다른 젊은이가 아니고 자신의 딸들을 위해서, 세 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인형의 자장가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내밀한 음악, 실내악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입니다. 실내악 정원 오늘 만나볼 음악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마지막 플루트 4중주, 플루트과 현악 트리오를 위한 4중주 A장조, 쾌일 작품 번호 298번입니다.

1786년 30살에 막 접어든 모차르트가 플루트 4중주를 완성했습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까지 현악 트리오에 플루트를 더한 편성으로 쓴 네 번째 4중주였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악기 구성으로 세 곡의 4중주를 쓴 적이 있었는데 모두 20대 때 작곡한 것이었고 한 사람의 요청을 받은 작품들이었어요. 독일 마나임 여행 중에 알게 된 네덜란드 출신 의사 페르디난트 드 장이었죠. 뛰어난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였던 그는 모차르트에게 자신이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을 부탁했고요. 그렇게 세 곡의 음악이 차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로 몇 년간 모차르트는 플루트 4중주를 거의 잊고 지내다시피 했어요. 그동안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 정착하고 협주곡, 교향곡, 오페라 작곡에 여념이 없었죠. 그러면서 빈 궁정 악단 단원들과 친해졌고요. 그들을 통해 다양한 악기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모차르트는 이들과 함께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실내악 작곡을 시작했는데 그의 네 번째 플루트 4중주는 바로 이 무렵에 작곡된 음악입니다. 이 곡은 앞서 작곡된 세 곡의 플루트 4중주와는 다르게 청탁을 받지 않고 작곡된 유일한 4중주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곡은 기존의 4중주와는 형식이나 구성이 좀 달라요. 모차르트는 다른 동료 작곡가들의 음악에서 선율을 가져와서 작곡의 실마리를 풀어나갔습니다. 1악장은 작곡가이자 출판업자로 유명한 호프마이스터의 가곡 자연에게의 선율을 사용했고요. 3악장에는 파이젤로의 오페라 너그러운 경쟁에 등장하는 멜로디를 주제 삼아서 변주 형식으로 곡을 써내려갔죠. 이렇게 작곡된 플루트 4중주 4번 모차르트 4중주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실내악 정원 오늘은 모차르트의 플루트 4중주 A장조 쾌활 작품 번호 298 들어보시겠습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미뉴에토 트리오, 3악장 론도 구성입니다. 연주자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이분들 좀 친한 분들이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플루트의 이레나 그라프나워, 바이올린의 기돈 크레머, 비올라의 베로니카 하겐, 첼로의 클레멘스 하겐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플루트 사중주 4번 A장조 쾌일 작품 번호 298이었습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메뉴에토 트리오, 3악장 론도였어요. 이레나 그라프나워의 플루트,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베로니카 하겐의 비올라, 클레멘스 하겐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나의 일을 위해서 만든 곡이 아니라 내가 즐기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놀아보기 위해서 작곡한 음악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모차르트의 플루트 사중주 4번이었습니다. 이번엔 가브리엘 폴의 발라드 작품 19, 존 옥돈의 피아노, 루이 프리모가 지휘하는 버밍엄 시립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폴의 발라드 작품 19, 존 옥돈의 피아노, 루이 프리모가 지휘하는 버밍엄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주은,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방송을 뜻하는 영어 단어 브로드캐스트는 원래 씨앗을 손으로 넓게 흩뿌리는 일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한 곳에 씨앗을 심는 대신 손에 쥔 씨앗을 사방으로 퍼뜨려 더 넓은 땅에 닿게 하는 방식이었지요. 그러다 이 말은 소식이나 생각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퍼뜨린다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라디오가 등장하자 전파를 통해 목소리와 음악을 세상 곳곳에 전하는 일도 브로드캐스트라 부르게 됐습니다.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매일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수많은 말과 음악 가운데 어떤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또 어떤 것은 마음에 내려앉아 오랫도록 자라나기도 하겠지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작지만 의미 있는 씨앗 하나를 남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방송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채널을 고정해서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처럼 방송이라는 것이 지상파에 국한되어 있지 않죠. 요즘엔 뭐 유튜브, 팟캐스트, OTT 뭐 여러 매체가 아주 다양한 오늘날인데요. 언제나 의미 있는 그리고 감동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되도록 KBS 음악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시에는 딴 데 가지 마세요. 방송의 날 목요일 전해드리는 KBS 음악실입니다. 목요일 코너 현악의 전설 준비했습니다.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세요.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현악기 연주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현악의 전설. 오늘은 비올리스트 김상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에게는 빈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작곡가라는 사실 외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올라를 즐겨 연주했다라는 것인데요. 악기들의 조화를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이들이었기에 다른 악기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이어주면서도 자신만의 깊고 독특한 음색을 잃지 않는 비올라의 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악기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국내 대표 비올리스트, 동아음악콩쿨 역사상 최초의 비올리스트 우승자 김상진의 이야기 오늘 소개할게요.

우리 음악가들이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고 세계적인 음악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국 클래식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욱 중요하고 반가운 변화는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 같습니다.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처럼 늘 주목받아온 독주 악기 외에도 저마다 다른 색채를 지닌 악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대규모 관현악이나 오페라 공연뿐만 아니라 아담한 규모의 실내악 무대도 많은 관객을 모으고 있죠. 웅장한 음향이나 극적인 대비뿐 아니라 섬세한 조화와 미묘한 변화도 즐기는 청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한국 클래식의 감상 문화가 한층 더 깊어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화성의 중심을 잡고 악기들 사이에 조화를 만들어내는 비올라는 바로 그런 흐름의 중심에 있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무대를 누비는 한국 비올리스트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 것도 한국 클래식 문화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그 시작에는 바로 김상진이 있었습니다. 동아 음악 콩쿨 역사상 최초의 비올리스트 우승자였던 김상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던 그가 30대 초반에 귀국했을 때만 해도 한국 클래식의 풍경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비올라는 대중에게 낯선 악기였고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음반이나 연주 프로그램도 제한적이었죠. 그 벽을 실감한 김상진은 스스로 비올라 전도사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발표한 국내 첫 음반 KBS 클래식 FM 한국의 연주가 시리즈 음반을 시작으로 독주곡과 실내악을 아우르는 음반을 10장 넘게 선보였지요. 그렇게 김상진은 청중에게 비올라와 실내악의 매력을 전하며 한국 클래식 문화의 풍토를 갖고 왔습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의 연주 들어보시죠.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레베카 클라크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운데 1악장 임페투오소, 김상진의 비올라, 김대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계속해서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이택주, 김순영의 바이올린, 김상진의 비올라, 박상민의 첼로로 이루어진 예음 현악 4중주단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모토, 예음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레베카 클라크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그중 1악장 임페투오소, 김상진의 비올라, 김대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코너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그중 현악의 전설, 동아음악 콩쿨 역사상 최초의 비올리스트 우승자인 국내 대표 비올리스트 김상진의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국내 최초의 비올라 솔리스트로 활동한 아버지 김용윤의 영향으로 김상진은 어린 시절부터 비올리스트를 꿈꿨습니다. 그에게 있어 비올라는 우주와도 같은 악기였죠. 첼로의 풍부한 울림과 바이올린의 화려함을 모두 가진 비올라는 김상진의 자부심이자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20살 무렵인 1991년 제31회 동아음악콩쿠르에 참가한 김상진은 대회 역사상 최초의 비올리스트 우승자로 주목받았는데요. 곧이어 독일 쾰른 국립음대와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실력 있는 비올리스트를 기다리던 한국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학 시절에도 그는 소위 비주류 악기 연주의 어려움

몸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소리가 튀지 않고 레퍼토리도 한정적인 비올라는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비교되며 늘 조롱 섞인 농담의 소재가 되곤 했지요. 그럴수록 김상진은 더 넓고 깊은 음악의 세계를 바라보려 했습니다. 다른 악기의 레퍼토리를 익히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비올리스트들과의 경쟁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넓혀갔지요. 졸업 후 규모 솔로이스트로 활동하던 그는 국내 최초의 전문 현악 4중주단, 금호 현악 4중주단의 비올리스트로 활약하며 국내 관객들에게 신뢰하게 깊은 매력을 전했습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첼리스트 송영훈과는 MIK 앙상블로도 활동했는데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가는 곳마다 팬클럽을 몰고 다니는 스타 실내악단으로 사랑받으며 국내 실내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무대를 소화하는 국내 대표 비올리스트이자 이화윤을 비롯한 차세대 비올리스트들을 키워낸 교육자, 또 작곡가 겸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상진. 그가 바꿔온 한국 클래식의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엣당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36 중에서 1악장 마이스토소 알레그로, 김상진의 비올라, 이상희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포레의 피아노 4중주 2번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몰토, MIK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뷔의 땅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중에서 1악장 마이스토소 알레그로, 김상진의 비올라, 이상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오늘의 끝곡은 포레의 피아노 4중주 2번 중에서 4악장 알레그로 몰토, MIK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싱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명함에는 이름, 연락처와 동시에 직함과 직책, 회사명이 들어가죠. 명함을 만들 때 지켜야 할 암묵적인 공식이 있다 보니 보기에 따라서는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공식 명함 만들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비공식 명함에는 직책이나 직함 대신에 나를 더 잘 설명해주는 문구를 적어 넣으면 되는데요. 직업이나 전공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나의 재기발랄하고도 다채로운 면들을 이미지와 글로 표현해보는 거라고 합니다. 별것 아닌 특징이나 습관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표현해도 좋고 말이죠. 회사 밖, 학교 밖, 가정 밖에 나를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나의 비공식 명함에 넣으면 좋을 기발한 문구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마슨의 타이스가운데 명상곡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토미 라일리의 하모니카, 스카일라 칸가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비공식 명함이라는 거 만약에 만든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과거에는 왜 책의 저자 소개란에 어느 학교, 어느 과 출신 이런 말이 많이 적혀 있었다면 최근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에세이집 같은 걸 보면 어떤 걸 즐기고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인지 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런 걸 적어놓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결혼식에서도 주례사에 뭐 신랑 신부는 어느 대학을 졸업한 재원이고 막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소개하는 비공식 명함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어놓고 싶으세요? 저는 뭐 생각 지금 막 해봤는데 내향인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숙경님께서 민트색으로 보이는 지연 씨의 의상에 눈이 맑아집니다. 손은 들어요. 하셨고요. 영호님께서는 오늘 방송의 날 축하드립니다. 쉬는 날 보라 좋아요 하셨는데 방송의 날 쉬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맞아요. 저희 오늘 원래는 쉬는 날이 맞는데 저 근데 여태까지 방송의 날에 쉬어본 적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1947번 쓰시는 분, 나의 명함 만들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음악 잘 들을게요 하셨고 1195번 쓰시는 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지연 씨도 명함 있나요? 얼굴과 목소리만으로도 되지 않나요? 하셨는데요. 아 명함 있죠. 명함 있는데 외부분들을 많이 만나야 쓰는데 실상 그렇게 제가 많이 막 적극적으로 막 외부분들을 많이 만나질 않아서 쓸 일이 많이 없네요. 네. 4209번 쓰시는 분은 오늘도 출석 체크합니다. 민트색 가디건이 아주 푸른 기운을 줍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뭐 하면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식사는 하셨나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리고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이잖아요. 유튜브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 클래식 검색하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은 사라사트의 카프리스 바스크입니다. 강동석의 바이올린과 고든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들으신 곡은 사라사테의 카프리스 바스크였습니다. 강동석의 바이올린과 고든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준식님께서 저는 하늘을 자주 쳐다보는 사람이라고 적을 것 같아요. 지연 씨는 방송의 날에 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적으세요 하셨고, 저는 먹을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좋아합니다 라고 적을 것 같다고 1606번 쓰시는 분, 그리고 9820번 쓰시는 분, 방송의 날 축하드립니다. 저도 기술직 교대 근무자, 오늘 주간 근무 중에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선자님도 저도 민트색 좋아합니다. 옷장에 민트색 천국이에요. 스승의 날이라고 해도 교사들도 모시듯이 방송인들도 모시고 더 일을 하는군요 하셨고, 준우님도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2353번 쓰시는 분, 이재우 아나운서가 제일 좋아한다는 지연씨. 아하, 그런가요? 너무 좋은데. 진짜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좋은 내향인입니다 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엉뚱발랄한 보수적인 내외향인입니다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위정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1004번 쓰시는 분, 유튜브로 처음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셨고, 그리고 패션 오라님, 보라 해서 얼른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하얀색 드레스와 연미복을 입고 진행할 것 같았는데 편안한 옷차림이라서 되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악흥의 순간 4번 작품 16의 4번입니다. 라이언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로 두 곡 들었습니다. 아렌스키의 모음곡 1번 작품 15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로망스. 디오 제네바 앤 드미트로프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악흥의 순간 4번 작품 16의 4번이었고요. 라이언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포항에서 거의 매일 2시간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4252번 쓰시는 분 알고 있죠. 우리 애청자 하시잖아요. 항상 바쁘게 일하시면서 틈틈이 들어주시는데 커피 쿠폰 시원하게 한잔하세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숙님은 저는 아이들과 소통을 즐기고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아닐까 아 이런 명함을 생각하셨다고요. 특히 수학에 감사하며 수학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도 넣고 싶어요 하셨고 6834번 쓰시는 분은 클래식 듣는 택시기사입니다. 저만의 명함을 만든다면 열심히 후회 없이 살다가 가자 라고 만들겠습니다. 짧고 굵게 해주셨고 8947번 쓰시는 분은 목소리 들으며 힘이 나고 용기가 솟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곡은 이렇게들 얘기를 하셨 던 것 같아요. 가요로 치면 조용필 씨 곡 같이 정말 많이 사랑받고 많이 떠오르는 그런 곡이라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도이치 821번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터 비스펠베이의 첼로 파울로 자코메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는 소나타 A단조 도이치 82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피터 비스벨베이의 첼로, 파울로 자코메티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비스벨베이의 슈베르트는 역시 고급지네요. 은경님. 그러게요. 품격이 있죠. 원성님께서는 이 곡이 첼로 협주곡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첼로를 위한 곡이 아니라 아르페지오네라는 악기를 위해서 남겨진 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르페지오네는 당대에 상당히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가 10년 정도 반짝하고 이제 사라진 악기인데, 그러니까 활로 켜는 기타와 비슷한 형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형이랑 조율법은 기타랑 비슷한데 첼로처럼 이제 무릎 사이에 끼우고 또 활로 문질러서 소리를 낸 악기. 그런데 이제 6현, 그러니까 여섯 줄로 된 현악기니까 현재 첼로는 4개의 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닉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연주하기 까다롭다고, 저도 제가 직접 연주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포항에서 또 열심히 또 애청해 주시는 우리 9017번 쓰시는 분도 계시네요. 엄마야, 방금 포항분 사연 뉘신지 몰라도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저 감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아직 조금 덜 낫죠. 그래도 많이 낫습니다. 혜신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1960번 쓰시는 분, 전 이번 생은 태어나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서는 무로, 자연의 바람, 구름으로도 태어나지 말자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생을 최선을 다해 끝나자. 아, 이런 뜻이군요. 그리고 1429번 쓰시는 분, 생생클래식 진행하는 지연 씨를 보라로 보니까 생생한 음성으로 진행하는 모습에 힘이 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경미님께서는 저는 바빠도 KBS 클래식 FM 생생클래식을 꼭 듣는 사람이라고 적고 싶습니다. 너무 속보이나요? 박지연 부장님 하셨는데 아니죠. 뭐 그때그때 명함도 매일매일 나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의 그 사람의 기분도 감지할 수 있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이제 브루흐의 네 번째 바이올린 협주곡이 될 뻔했던 곡이죠. 근데 1, 2악장이 또 연결되어 있고 또 끊김없이 연주되는 곡이기 때문에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서트용 소품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F샵 단조 작품 84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렌토 이어드리겠습니다. 비비안의 하그너의 바이올린과 우카시 보로비츠가 지휘하는 포즈난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브루스 예벨린과 오케스트라에 위한 콘서트용 소품 F샵 단조 작품 84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만원 트로포 렌토 였습니다. 비비안의 하그너의 바이올린과 우카시 보로비츠가 지휘하는 포즈난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발린 소나타 2번 A장 주요 작품 100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지오소를 오늘은 그가 만년에 절필을 더 이상 음악을 작곡하지 않겠다라고 연필을 꺾었다가 다시 잡게 만든 사랑했던 악기인 클라리넷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콜린스의 클라리넷,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발린 소나타 2번 A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라도 그라지오소를 오늘은 클라리넷 소나타로 들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유튜브로 우아천재님이 중학교 음악 선생님입니다. 점심 먹고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우아천재 아이디 너무 귀엽네요. 잘 오셨습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세요.

이번 주는 공연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실내악 축제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의 공연 가운데 하나입니다. 9월 4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의 주요 공연장에서 열리는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부제는 소리의 결입니다. 예술감독을 맡은 첼리스트 박유신을 필두로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9일에 열리는 세계의 그림자 브람스, 10월에 열리는 뮤지엄 콘서트, 그리고 11일에 열리는 어텀 살롱 콘서트, 그리고 14일 월요일에는 금호 아트홀 연세에서 라벨의 현악 사중주와 드보르작, 피아졸라 등 춤곡 리듬을 역동성 있게 풀어낼 춤의 얼굴들, 이렇게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생생클래식에서는 어텀 살롱 콘서트 아티스트 초이스 초대합니다. 살롱 콘서트 여러분께 이번 주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노브스 콰르텟을 비롯해서 토비아스 벨트만, 그리고 뮤리엘 라자비 부부,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다솔, 문정재, 손정범 등이 무대에 올라서 여러 귀에 익은 곡들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연주자들이 직접 선택한 곡이라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서울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열리는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의 어텀 살롱 콘서트. 이 공연 가고 싶으신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2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엌일을 흉내낼 때 우린 그걸 소꿉장난, 소꿉놀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소꿉놀이를 같이 했던 유년 시절의 친구는 소꿉친구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 나도 모르게 아득해지게 느껴지는 소꿉놀이. 그 먼 기억을 불러오는 듯한 사진집이 있습니다. 편혜문 작가의 사진집 소꿉입니다. 놀이터 바닥이 지금 같은 푹신한 재질로 바뀌기 이전에 놀이터에는 모래가 깔려 있었고요. 흙을 만질 수 있는 곳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런 곳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꽃잎을 짓이겨 작은 통 안에 담아봤던 기억 여러분께도 있으신가요? 흙 모래가 쌀이 되고 반찬이 되고 아이들을 품는 집이 됐던 경험. 그런 소꿉놀이의 경험이 있다면 편혜문 작가의 사진들에 마음이 움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놀이 옹호가이자 놀이터 디자이너, 놀이터 비평가인 편혜문 작가는 2003년도부터 인도와 네팔을 드나들며 아이들의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렇게 소꿉이라는 제목으로 묶인 사진들에는 아이들의 놀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버려질 뻔한 소스통과 화장품 용기도 그릇이 되고 병뚜껑과 비닐봉지까지도 놀잇감이 되는 소꿉놀이의 현장 말이죠. 아이들은 지푸라기 위나 벽돌 위, 때로는 흙바닥에 앉아서 천진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올려다 보고요. 카메라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자기들만의 놀이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신고 있던 신발도 자전거 폐타이어에서 떼어낸 동그란 고무와 공사장의 벽돌도 전부 너무나 재미난 장난감이 되죠. 편혜문 작가는 아이들의 이런 놀이의 풍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낡고 버려진 것이 소꿉놀이에서는 주인공입니다. 소꿉은 살림입니다. 어른이 하는 일들을 따라하며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 본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간파하죠. 그건 바로 먹고 나누고 서로를 보살피는 일. 너는 엄마가 되고 나는 아기가 되는 소꿉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살림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배워갑니다. 그 속에서 같이 웃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도 말이죠. 목적이 없는 놀이 속에서 그렇게 아이들은 부쩍부쩍 자라납니다. 작가는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들은 동무들과 웃고 뛰놀며 보내느라 하루 해가 짧아야 마땅하다. 이 사진집은 해지도록 놀이에 온 시간을 쏟아붓는 아이들 스스로 놀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걸 온몸으로 아는 아시아 아이들의 삶과 웃음과 놀이를 사진으로 담아내고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여정의 출발이다 라고요. 아이들이 세상에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품, 소꿉놀이의 의의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사진집이었습니다.

이제 어린이 놀이 가운데 듀오 뿌디마리 뿌디드팜 소꿉놀이였습니다. 야라탈과 안드레아스 그로트위젠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고래가 그랬어 출판사에서 펴낸 편혜문 작가의 사진집 소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놀이를 즐기고 있는 왜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눈을 보면

놀 수 없는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아이들이 웃고 뛰놀 수 있다면 참 그곳이 가장 살기 괜찮은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 다시금 합니다. 요즘은 놀이터에 참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아이들아 돌아올 수 있게 어른들이 만들어야 될 텐데요. 아, 오늘 이든이 생일이라고 편지 주셨네요. 황현심 할머니께서 이든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와 함께 사연 주셨어요. 4647번 쓰시는 분 그리고 3023번 쓰시는 분. 저는 중2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딸이 도발하고 반항할 때 참 힘든데요. 클래식이 위로가 되고 힘을 주네요. 딸 초은이가 이 시기를 잘 거쳐서 심리적으로나 다 잘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엄마의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아이가 알아주고 돌아봐주고 고마워할 때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희님은 요즘 장난감은 진짜 같아서 잠깐 신기하긴 한데 몇 번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어른들이 사용하는 그 물건 그걸 그냥 정말 작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릴 때는 왜 그냥 상상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모래가 쌀이자 아이스크림이자 막 모든 거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은데 아, 그 시간 그게 진짜 놀이고 배움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조금 모자란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막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보다는 또 그런 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도 같네요. 미호또당님께서는 요즘 그 여행 중이지 않으신가요? 여행지에서 혹시 인사 주신 거예요? 그리고 토토아빠님께서도 오랜만에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아 이번에 신청곡 준비했는데요. 유민님, 지난 화요일이 생일이라고 고교 시절에 참 좋아했던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저희가 며칠 늦었지만 그래도 축하곡으로 디셈버 음반에서 조이 골랐습니다. 이든이의 생일도 축하하면서 함께 들을게요.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세 곡 다 신청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곡도 어제 저희가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웨딩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즉석 신청곡 받았는데 이 곡 많이 청해 주셨었거든요. 7994번, 6897번 쓰시는 분도 청해 주셨는데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영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가운데 임페리얼 마치였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스카이워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파격적인 행진곡들을 하곤 하죠. 제 친구는 신랑 입장곡으로 이 곡을 사용했는데 긴장한 탓인지 뻣뻣하고 뚝딱거리는 걸음걸이가 오히려 곡에 잘 맞아서 하객들의 반응도 꽤나 좋았습니다 하셔서 저도 이 사연 듣고 참 많이 웃었는데 이분만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6897번 쓰시는 분도 제 결혼식 때 행진곡으로 이 곡 썼는데 저 이상한 걸까요? 하셨는데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곡이었고 아주 결혼식에 가신 하객들도 아주 위트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재밌어 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들으신 곡은 조지 윈스턴의 연주로 조이 유민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그리고 442번 쓰시는 분이 크루트바일의 그 세월의 흐름과 인생의 노년을 가을에 비유한 명곡이죠. 크루트바일의 September송을 애청자들과 9월에 듣고 싶어서 청합니다 하셔서 전해드렸어요. 소프라노 재즈 노먼의 노래와 존 윌리엄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원님도 이제 광선검을 뽑아야겠는데요 하셨고 승우님도 I'm your father 하시면서 아 신나해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아는 곡이 무섭다고 또 아는 곡이 신나네요. 1562번 쓰시는 분도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곡이네요. 아름다운 소프라노 음색에 빠져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셨고 9058번 쓰시는 분도 이 곡 참 좋아한다고 아 빈필의 연주가 참 좋다고 또 추천을 해주셨네요. 아 그리고 6980번 쓰시는 분은 아마 조지 윈스턴의 곡을 들으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은행 상담원을 기다리는 착각을 일으킨 그 곡이라고 소희님은 동물병원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셨어요. 5676번 쓰시는 분 점심 후에 저의 디저트이자 소화제인 생생 클래식을 듣다가 속국 책 소개를 듣고 있으니까 수십 년 전에 함께 뛰놀던 얼굴들이 스쳐갑니다. 다들 어떻게 자랐는지 건강하고 행복한지 마음속으로 안부를 보내보네요. 책 꼭 사서 봐야겠습니다.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하셨고 양인님께서는 창가에서 가을 노래를 들려주네요. 산들바람이요. 하셨어요. 3261번 그리고 미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펑키

펑키엘리의 라디오 콘다 가운데 시간의 춤이었습니다. 전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BBC 피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수다님께서 이것은 가정음악이 아닌가요? 하셨고 9200번 쓰시는 분, 제가 일하다가 방송이 벌써 끝났네. 2시인 가고 시계를 다시 봤지 뭐예요. 하셨고 다들 어머나 이게 지금 가정음악 시간인가 하시면서 반가워하신 것 같아요. 5230번 쓰시는 분, 아, 이 곡 들으니까 9시 방송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클래식 FM 24시간 애청자가 됐는데요. 눈 뜨자마자 계속 들었더니 휴직하고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이 곡을 치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꿈틀하던 추억이 있는 곡입니다. 지금은 옆에서 밥 먹고 냄비로 소꿉장난하고 있는 14개월 아기와 함께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피아노 연주도 잘하시나 봐요. 보통 저희가 시그널 음악은 한 40초에서 1분 정도 이제 곡에서 이렇게 잘라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익숙한데 이렇게 전곡을 또 마음 먹고 들어야 하니까 오늘 전곡 제대로 감상하셨을 것 같고 또 그 시그널로 쓰인 그 연주자 그대로 또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반갑게 느끼신 것 같아요. 주인님도 반가우시고요. 5230번 쓰시는 분은 오늘 아이가 소꿉놀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나제 페르마타도 생각나고 또 저희의 이렇게 24시간 동안 함께해 주는 귀한 애청자시니까 또 커피 쿠폰 한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플랫 장조 에로이카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입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3번 이플라짱 주에로이카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였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금 이어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2774번 쓰시는 분, 3주간의 친정 나들이는 오늘 마지막이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올 때는 계획된 일이 많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집으로 갈 때는 팔순을 훌쩍 넘긴 부모님 걱정에 마음이 더 무겁네요. 그동안 힘든 적도 많았지만 클래식 FM 들으면서 많은 위안이 됐습니다. 하셨는데 예, 어머니, 부모님과 함께했던 이 3주간의 시간이 또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을까 싶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포레 시칠리안느 듀오보사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보라의 시실리 안내였습니다. 듀오버사의 연주였고요. 오늘 끝곡 지수님께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연히 이 곡 듣고 너무 좋아서 음반까지 사신 곡인데 우리 말로 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제가 결혼할 때 이 곡 써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이 곡 오늘 듣습니다. 존 바티스의 Quando sento che mi ami 테너 호세 카레라스 음성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몰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QR 581, 티어킹의 바세트 클라리넷 가브리엘리 스트링 쿼텟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작품 번호 7, 이브리 기틀리스의 바이올린, 스타니스와프 비소츠키가 주연하는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곡의 주인공은 기사보 샤르벤카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음악인이죠. 연주자이기도 했고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죠. 거기에 작곡도 겸했고 특히 음악 행정 부분에 밝아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전통적인 낭만주의 스타일의 그런 작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사보 샤르벤카의 피아노 소나타 2번 E 플랫 장조 작품 번호 36 요셉 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구스타브 샤르벤카의 피아노 소나타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36 요셉 무크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인조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작품 번호 7 그야말로 마법의 활입니다. 더 이상 어떤 기교를 보여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브리 기틀리스의 바이올린 스타니스와프 비소츠키가 주연한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니콜로 바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작품 번호 7 이브리 기틀리스의 바이올린 스타니스와프 비소츠키가 주요하는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테오도르 베헴의 독일 선율 기 앙헬로스의 플루트 아르놀트 바텔델라레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테오도르 뱀의 독일 선율, 기 양헬로스의 플룻, 아르놀드 바트젤라레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 준비했습니다. 이 클라리넷 오중주는 저음의 개발에 노력한 슈타틀러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없어진 원래 원고에는 슈타틀러가 고안한 바셋 클라리넷을 위한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후에 일반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좀 높게 변경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원래 바셋 혼을 위해서 작곡됐다는 설도 있지만 그 점은 미궁에 쌓여 있습니다. 어쨌든 모차르트는 균형이 잡힌 선율 구조, 단정한 형식 가운데 우수를 띈 어떤 관능적인 울림을 아르페지오, 도약, 텅잉 같은 기교와 혼합해서 실락적인 치밀함을 정말 한치의 틈도 없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을 위한 것을 포함한 클라리넷 오중주의 4개의 단편은 이제 신전집에 실려 있는데요. 단편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흥미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QL581, 페어킹의 바세트 클라리넷, 가브리엘리 4중주단이 함께합니다.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퀘르 581 테어킹의 마세트 클라리넷 가브리엘리 스트링 콰르텟이 함께 했습니다. 이 하이페리온 레이블에서 나오는 반이죠. 영역의 세월을 겪은 레이블입니다. 최근 와서는 많이 쇠락했습니다. CD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발매된 이 하이페리온 레이블의 명작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는 음반이 방금 들으셨던 음반입니다. 이어서 리차드 로드니 베넷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991년 작품입니다. 현대 작곡가인데요. 알렉산더 베일리의 첼로, 존 트와이티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리차드 로드니 베넷은 영화음악 작곡가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의 클래식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991년 작품 알렉산더 베일리의 첼로, 존 트와이트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명연주 명곡만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있습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여기 있는 내가 저기 있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 어쩌면 모든 통신의 시작은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불과 연기로 봉화를 올리고 전선을 놓아서 전기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전신마저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전파를 이용해 모스부호를 보내는 무선전신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과 선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와 음악까지 전파에 실어보내고 싶어했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저 깊숙한 곳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싶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고 싶다는 인간의 오래된 마음.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은 거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 닿을 수 있다는 것. 아무래도 우리가 이걸 좋아하고 원하는 것 같죠?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아, 이게 벌써 그렇게 됐나요? IMF 시기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노래잖아요.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수록됐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카펠라 앙상블 논의 하모니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이런 게 또 노래의 힘이겠죠. 마음에 다 갖는 어떤 위로, 희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고 싶다는 인간의 그 오래된 마음. 이 마음 덕분에 이제 사람의 목소리와 음악까지 실어 보낼 수 있게 됐고요. 저희 노날도 존재하게 됐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가 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름다운 세상 첫 곡 함께 했고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다음 노래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마음을 전하지 못했네요. 프란츠 슈베르트의 연가곡입니다. 밀러의 시에 곡을 붙인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도이치번호 795 중에서 아홉 번째 곡 Das Müllers Blumen 물방앗간 청년의 꽃입니다. 이 청년은 시냇가에 피어난 그 아가씨의 눈동자와 같은 푸른 꽃들을 창가에 꽂아두고선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길 바라는 이 애틋한 노래를 부릅니다. 테너 마크 패드모어,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로베르트 슈만의 곡이었어요. 레나 우에시의 곡을 붙인 마이네 로제, 나의 장미, 작품 번호 90에 이었습니다. 레나우는 당시 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하죠. 절절한 부성애가 느껴지는데요. 내 마음의 장미여, 넌 고개를 숙이고 창백해졌구나. 내 발치에 다가가 이 꽃에 물을 주듯 조용히 내 영혼을 부어주고 싶다. 딸을 살리고픈 마음이 느껴지는 노래,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마르쿠스 힌터후이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가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도이치 번호 795 중에서 아홉 번째 곡 물방앗간 청년의 꽃이었습니다. 테너 마크 페드모어가 불렀고요.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 소련의 무명 작곡가였죠. 그는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 스타일로 작곡하면서 이 많은 작품을 작자 미상으로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무명 작곡가다 보니까 이 아베 마리아는 꽤 오랫동안 줄리오 카치니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졌었죠. 1970년경 세상에 나온 노래인데 결국 바빌로프는 이 곡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걸 보지 못한 채 1973년에 눈을 감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이리나 아르키포바, 올렉 얀첸코의 오르간, 티모페이 독시체르의 트럼펫 연주입니다.

블라디미르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메조소프라노 이리나 아르키포바가 불렀고요. 올렉 얀첸코의 오르간, 티모페이 독시체리의 트럼펫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비틀즈가 해체된 뒤 이 폴 매카트니가 발표한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정크. 이 정이 든 오래된 물건, 잡동사니를 가리키는 단어잖아요. 촛대 벽돌, 우리의 추억을 떠올리는 낡은 물건들. 사세요, 사세요. 가게 진열장엔 글이 써있지만 왜? 어째서? 진열장의 정크들은 말하네. 버려진 물건들을 통해서 지나간 시간과 추억, 또 쓸쓸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폴 매카트니에게는 비틀즈와의 추억이 그랬을까요? 미국의 재즈 가수 사라 가잘렉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조아키노 루시니의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벨칸토 오페라, 낭만주의 시대를 이끌었던 작곡가죠. 그 작품 중에서 브루스 키노라는 남자 중에서 두 곡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피아와 플로르 빌레라는 그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등장합니다. 헌데 소피아의 후견인은 그녀를 부유한 브루스 키노의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제목이 브루스 키노라는 남자. 이에 플로르 빌레는 브루스 키노의 가짜 아들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유쾌한 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사랑의 이중창입니다. 소피아와 플로르 빌이 부르는 꽌떼 돌체 아 은알마 아만떼. 사랑하는 영혼은 얼마나 달콤한가. 이어서 소피아의 후견인 가우덴치오의 아리아입니다. 넬 테아트로 델 그란 몬도,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극장에서. 소프라노 캐슬린 베텔, 테너에는 프랭크 로파르도, 바리톤 세미얼 레이미가 함께하고요. 이온 마리니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아킨 우루스니의 베칸토 오페라 브루스 키노라는 남자 중에서 두 곡의 노래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소피아의 후견인 가우덴치오가 부르는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극장에서 먼저는 이 소피아와 플로르벨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중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은 얼마나 달콤한가.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 테너 프랑크 로파르도, 바리톤 세뮤엘 레이미가 함께했고요. 이온 마린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미국의 영화음악 작곡가 제임스 호너의 대표작, 그 영화 가을의 전설 주제음악을 편곡해서 노랫말을 붙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크로스오버 남성 4인조 그룹 미라클라스의 하모니입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제임스 호너의 주제 음악에 노랫말을 붙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라클라스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739년 9월, 정확히 9월 15일. 54살의 헨델은 새로운 작품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날짜가 자필 악보에 기록되어 있죠. 1739년 9월 15일. 그가 쓰기 시작한 작품은 성 세실리아 축일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헨델은 9월 15일 작곡을 시작해서 9월 24일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왜 그는 성 세실리아를 위한 음악을 쓰고 있었을까? 성 세실리아는 오랫동안 음악과 음악가들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런던에서는 1683년부터 그녀의 축일인 11월 22일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가 열렸죠. 예배와 연회가 이어지고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과 작곡가들이 성 세실리아와 음악을 찬미하는 작품을 새롭게 만들어 연주했는데요. 헨델의 작품 또한 바로 이 전통 위에 놓여 있습니다. 1687년 영국 시인 존 드라이든이 성 세실리아 축일을 위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52년 뒤 헨델은 그의 시에 음악을 붙였죠. 그 결과가 바로 1739년 9월 54살의 헨델이 완성한 성 세실리아 축일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드라이든이 이 시에서 찬미한 건 성 세실리아만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큰 주제는 바로 음악의 힘이었습니다. 그의 시에서 세상은 천상의 조화, 곧 음악과 함께 시작됩니다. 음악은 인간의 온갖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한다고 노래하죠. 드라이든은 그 힘을 각기 다른 악기 소리로 하나씩 보여줍니다. 트럼펫과 북은 사람을 전쟁터로 이끌고 바이올린은 질투와 분노, 절망과 격정을 표현하죠. 오르간은 거룩한 화성으로 인간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고 그렇다면 플룻은 어떤 마음을 표현할까? 드라이든은 이렇게 썼습니다. 부드럽게 탄식하는 플룻.

는 사랑의 슬픔을 훌롯이 대신 탄식해주는 노래. 헨델의 성 세실리아 추기를 위한 노래 가운데 소프라노 아리아, 부드럽게 탄식하는 훌롯, The Soft Complaining Flute입니다.

헨델의 부드럽게 탄식하는 플루트, 소프라노 루시 크라우, 마르크 민콥스키가 지휘하는 루브르 음악가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성 세실리아 축의를 위한 노래 중에서 골랐습니다. 테너 아리아, 트럼펫은 크게 울리고. 테너 리처드 크로프트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사람 있어 너무 그리운 날은 비 오는 창가이거나 갈대바람 무성한 바닷가 습기 찬 벌판에 온종일 서 있어 보는 일도 괜찮을 일이다. 밤개구리 구성지고 귀뚜리도 울고 가고 그리움의 목소리를 엿들어 보는 일도 썩 괜찮은 일이리라. 박미경 시인의 그리운 날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누군가 그리운 날은 비 오는 창가에 또는 갈대바람 무성한 바닷가 들판에 온종일 서 있어 보라고 하네요. 개구리 소리, 귀뚜라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고도 합니다. 어쩌면 비도 바람도 그리움에 몸짓이고 개구리와 귀뚜라미 소리는 그리움의 목소리일 거라고 하네요. 사실은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무엇인가를 그리워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작은 생명들이 밤새 우는 걸까요? 초가을밤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온갖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오래된 그리움도 조금은 달랠 수 있을까요? 이기경 작곡 하늘빛 그리움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유라의 해금과 강승희의 첼로, 이기경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기경 작곡 하늘빛 그리움. 오늘 FM 풍류말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유라의 해금과 강승희의 첼로, 이기경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풍류말은 박미경 시인의 그리운 날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올 때는 온 세상에 가득한 그리움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이 시에서는 개구리 소리나 귀뚜라미 소리를 얘기했어요. 이 계절 우리는 또 어떤 소리에서 그리움을 엿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진 시 차승민 작곡의 귀뚜라미 귀잠자고 이어드리죠. 김희영의 노래 음악그룹 시로의 연주입니다.

FM 풍요마을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유한진 씨 차승민 작곡 귀뚜라미 귀잠자고 김영의 노래 음악그룹 시로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김종일 작사 류영선 작곡 아침 안개 문현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요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서쪽 중국은 이미 쓸쓸해지고 북쪽은 아직도 아득하구나. 문명의 아침을 기다리노라. 하늘 동쪽에 해가 붉어지려 하네. 이 시는 고려 문신 진화가 쓴 것이라고 합니다. 금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지었다고 하네요. 이 안에는 꽤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의 국제 정세를 비유와 상징을 통해 압축해 놓았죠. 먼저 여기서 서쪽의 중국이라고 한 것은 남송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금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남송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여진족이 세운 나라인 금은 아직 문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화가 말한 문명의 아침은 그리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붉은 해는 무엇을 비유한 걸까요? 고려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남송이란 나라는 저물어가고 금나라는 아직 문물이 정비되지 못했으니 머지않아 고려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오리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성호의 고려 한시 선집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 간추려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몽골이 남송과 금을 함락시키면서 중국 본토를 차지했습니다. 고려의 문화가 원나라에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고려가 동북아의 주인공이 되진 못했죠. 이 시를 쓴 진화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시는 오늘의 우리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명의 아침을 기다리며 하늘 동쪽에서 해가 붉어지려 한다고 말한 진화. 그의 시 속에 담긴 것은 고려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자국의 높은 문화적 역량에 대한 자신감 아니었을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바이날로그 작곡 고요한 아침의 나라, 바이날로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첼로 가야금 작곡 몽환 전해드리죠. 김솔 다니엘의 첼로, 윤다영의 가야금, 첼로 가야금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첼로 가금 작곡 몽환 듣고 왔습니다. 김소울 다니엘의 첼로, 윤다영의 가야금, 첼로 가야금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진주건무 구음가락, 연불, 타령, 자진타령, 연풍대 함께 하시죠. 김수학의 구음으로 전해드립니다.

Oh.

Don't

Ruji, Ruji, Ruji.

走出去，走走出去，走走出去。

진주건무 구음가락 연불 타령 자진타령 연풍대 들으셨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자신을 옥죄던 자의식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는 흐리멍덩해지고 또 편안해진다. 이것은 늙기의 기쁨이다. 자의식이 물러서야 세상이 보이는데 이것은 본다가 아니라 보인다의 세계다. 내가 사는 동네에 소아과 병원이 생겼다. 커피숍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가는 젊은 어머니들을 볼 수 있다. 젊은 엄마들은 아이를 안고 걸어가면서 아이볼에 쉴 새 없이 뽀뽀를 해준다. 아이는 아프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불안한 기색이 없다. 엄마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노항의 일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70살까지 산 것이다. 이것을 알았으니 70년 세월은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다. 김훈 작가의 산문집 연필로 쓰기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 동네 소아과에 가는 젊은 엄마. 나이가 70이 되고 보니 그 모습조차 아름다워 보인다고 김훈 작가는 말하는데요. 초조한 마음을 달래면서 아픈 아이 볼에 뽀뽀를 하는 엄마. 엄마와 함께 있어서 편안해 보이는 아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그런 모습, 그 마음이 나이를 먹으니까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늙기의 기쁨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전과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20대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40대에는 보이고 40대에 미처 못 본 것이 또 60대에는 보입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우리도 김훈 작가처럼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요? 내가 보낸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이죠. 허무하게 흘러간 것 같은 세월이 사실은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어느 순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스름 세월, 박대성의 아쟁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최정상 국악 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결선 연주회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립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기악, 성악, 단체 총 3개 부문의 수상자들이 영예 대상을 두고 펼치는 결선 무대. 1,000만 원의 상금과 대상의 타이틀, 그 주인공이 이제 가려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합니다.